당근. 아스티트와 아프게 벽티트와 세주라.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아프가 घर

고봉문도제 내나섭난 탐제동을 내달아라 대제상제제살라버라자 대제도라마사모라마라일나자냐소라마지요마샘자담마제제던노다베제제니라뇨와제베대미라상제라마라일보방문도제마샘자담제제도라라 대제상제제살라버라자 대제도라마사모라

0: 직 바디 대응을 파면나서 이다 모든 운동들 마티라니라.
1: 그래서 다 다들 석지에 좀 같은 다음 그 무슨 보면 말 스테이트 레벨에 내셔널 레벨까지 가야 아르체리 텐도르가 옆으로 오고 있다 레코드 놓아.
0: 아 놈랑 아 다들 덤네타 카시디 메금신들 있네 재미난 다들 아 당가다 세르임부 무이팀부 와이롱 다들 베로 정할까 도왕 다들 현숙냥 아직 처음이냐 고소 아니 즉 대면한 베로 어느 보즈브르 나이 실버가 즉 타보노라 다 이스트 레버가 어느 브리티시 즉 닝 집릭네 제다 실버 타보에노라 이제 골 탑간 베르 네노라 즉 브론스가 탑간 예노라
1: 레소 레소

0: 마법책 어서 가다 염지로 만나서 뭘 이제부터 어떤 더번가 어서 아르체리가 비를 다들 없죠 약간 이뭐 트레이닝 롱가 니모님 샤머 디스트릭트 같이 들고서라는 같이 어떤 디스트릭트 닥션이 있어거든요.
1: 더 닥션거든 데다 미낭 비르 마크란스고 임브랑 가다 어서 얘네 즉대 그가당 다 신경고서 남자리 임부르 샤샤디 롬은 뭐통 다지 디자메다 데 군샤 에제티 부즈당 라메 뭐통 야 즉대 가당 다 샤냐 볼은 남자르스기 고디야 즉다 즉게 즉 마셔 어서다 데 진이 부소다 가당 제메 랑탕치 디웨 단단디 무누디 데세 즉 가다 고보다 데 개와 처랑여 소음은 즉 미낭 거 풋볼 임부르 시지라디 임가다 미낭 프로그램 만티로드 인넨 라운보 임부르 리카빔 우다 야콜레 즉 미낭 데쇼디 고이드메레라 어차피 직 이치기 시팅 하셔 붓카 요 텐구스로도 이제 열각 동로들라 다 맞다 그저 다들 그라운드 서비스 이제 뒤에 덮는 이제 시티 직 감에 마르임도 엄들라 같은 것만 엄든 놀라
0: 이거 시연제 빌고 숨 비셔 높자 빌고 숨 야보대나 인지가 스쿨통 나래는 높지 대비다 뭐 고신이 브라직 때 우스 아르체리 컵 트레이닝 롱고 수바제가 로 에게데미로도 다도 뭐 퇴가지 담고 다들 SB 레코 와지 다들 지도 뭐 살보래 다도 좀 몸 다도 다도 멍베가 처지가니
2: 다든 다다지가를 다분 아 다제 산속 다다제 초보 제분이 직분에 온거 나리 지렁디 에 호라제 직 다다다다 까미지 때 지니알로 인해 나샤 라든전 뭐 제모탕랑 까미네 이직 제모탕지 때 지분은 맞다고 나디 그 지게블로진 비나님에게 주의야 보시비나 어머 제모탕지 때 제블로진이 미나 상신 낭비 이제 나도 어머 제모탕지 또 뭔가 땅 자연계에서 퇴갑제랑 나도 죄당 죄진분으로 이짓다 제 새로 주제 말바나가 삼로 마음바 신으로 인해 다들 어머 집이랑 가지랑 대가지 인자 결합장아 가지랑 대 대고로 인해 즉 움당 것도 제보당 가지랑 뭔 님들한테 나도 제 다들 어머 제보당 된다지 다들 어머랑 주도니 즉 나당 나당 약스 직날 움 제보당 주에 즉 마이가 겸낭 주에 즉 마음바 즉 부지나온 거 주면 노는 즉 부지나 어머 나단 제보 돈들 정달 통배 동우디야 즉 나래 움든 스마라스 님으로라
0: 레소다 도촌디 거든 academy go to the name of the river. Usuda is a hostel motoya, Sumetoya, Ejiguda, Jemina, Nalan Lokje, also Archerica, Penasha training will go soon and Lobjong will go so be. Ejigu Ninja, the Vena school near Tungatong, they got a Dengduxin along with Mure. It took to know the initiation of the number. Final round Kaunga Nate Bajan at that point, Kataya, Panel Kaun Bajida, directing the Jason, Ejigu that Shan Sarukjeta, Torbinum.
1: I am going to go to the cash price.
0: Kita nyemji longan dah cobi abu sunai nombor berminta gay nombor. Tahu so makian nyemji longan. Ija kita makian pepkan baca nang cipta mina atau abu sih ada nombor berminta ada nombor. Ija kita bilik makian betang dah kiri lakukan itu nang betang koshi kamatoi na. Ija kita bilik baca atau sumen itu saya kata ready nang kosu nombor. Tapi nang sumen nang ready nombor ni. Tapi makian dia betang nama cie susu ni betang koshi itu na.
2: Imbol dah cik makian katang triple A betang all another artist association kag biar betang zombie mixer biar cile yang waktu itu si kodiya pip tuntai.
0: Leso.
2: Yang nyamshi longana. Cik ojo zoom aje kang bawa cik tadi ojo kaji esok kosan yang sama mau ngari ojo logic ni itu ngari cik saram dah sih lah. Ijik a nalyang topje imbol cik kongze imbol cik nubtu imbol itu kang bawa cik ojo ngari teri ya biar sih pinang dulu lah.
0: Les. Ijik oda tu tanya gila. Tadanya nak pula bina state level ni national level kerana dia orang mahu tahu le. Sebenarnya tu, dulu cik ngatang ko mikir tinggi koi mahu le. Mikir tinggi orang tu dah, rana cik ngatang dah national level kerana national level kerana goal tu. National level kerana wajib tu no Asian Games nombor le. Asian Games nombor, Asian kerana tu no Olympic nombor. Tapi, ija pula dia, ujung ni dah Asian Games ni orang ni Olympic kerana dendur kerana tu tu ni ngatang ko mikir orang tu orang tu ni pula dah. Utang mana orang nak kuno me? Sehingga utang di orang terus ni terasa mana tamtama ini. Asian Games ni Olympic tender kerana dia utang dia ngada archery tender kerana orang terus ni apa? Ija pada cik tuhnu nining kena cik tanding ngada kerana si dia taksho kosong bol. Tapi tanding kena tuhnu main dah sixth rai me orang. Sixth kah tuhnu taksho ral kosong me. Ija pada cik ngada mixek ngada manpak neck tak shock shock manang ti. Tak terbiasa training thar biso, neng jontar biso baca nanti, tena brainnya pula tak sure juga. Tuhnu kaya ti ngatam mikir niya, ची कहिया चौथा तुरु डक्शो जगह पर बोसुनी तंग ये ना सिंधांदो तानिंग फिफ्थ स्टेट लेवल